0: 어떻게 어떻게 뭐야?
1: 알라이트 앤디 땡큐 이즈 올 오브
2: 아 그거 진짜 살려고 죽다 잠깐만
1: 아유
3: 짜증
2: 아니 떨림 다섯 채인 과수 가고
3: 있는데 나는
2: 이겼어 넌 가서 과수 그만
3: 깔깔지
2: 안된 뭐
1: 오케이 앤디 스틸 샤프 이즈 올 오브 가득 텔리노 에네네네 시시 오브요 와바케티 왜 ukuthi angasabe imeya yala imsunduzi so ngase ngizathi ngiyisondezeke yena ke ngiluye ngiyabonga imbingelele
3: sufukuzama nawe sufukuzama ngiyaexperiment yakho yakaradio sufuna ukuyophatha i-department ethile
1: ya communication.